0: Central 9863.
1: 9863.
0: 여기 있다 나와주노 소리랑 넣었어요.
1: 프레임을 넣어.
0: 여보.
1: 9863. You are showing tonight's time is unoccupied.
0: 태워.
1: 네, 에이전.
0: 태워.